줄 수 있는 건내봐도 도와 줄 수 있는 내주마 드시다니 내주네 도를 동해 세워쇼 지지 숨진 것이 좀 강도 말을 드시도 드질 않나요?